0: 아무 저하고 쓴 거지. 아니 니 매들 놓다 영어. 니 매들 안 놀아 지 영어.
1: 形状像鸡爪的骨碎，已经呈现棕褐色。这种谷物叫铲子，夏尔巴人更喜欢叫它鸡爪谷。